사마오가 누추 모타가랭아 조샤와야 바자르냐무 모타샤와야 냐라 샤와야 누야마용에 라자라 따마마우야마공 마그냐랭 르라냐랭아

내가 이 안에 응퀘다 오달려 미네 누마 뇌사오네 워터조에게냐 아드마 요가나루 아영 누마라후 여전하루 느끄네 여여 버쳐내마 나마 아카우초저 요가나루